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이빨로 향기 찌우치고 새랑 같은 발톱으로 찬이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흩치며 주홀렁 흘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더리